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4월 초 엿새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도나 씨는 야외 군수품 공급 보장 실천 훈련과 서향군용 도서 기증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5월 21일 도나 씨는 2026년 대학 입시 및 초중 고중 학업 수준 시험 안전 사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에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도나 씨는 곧 다가오는 6.17 쌍홍절을 계기로 삼고 솔선으로 야외 군수품 공급 보장 실전 훈련과 서향군용 도서 기증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성퇴역군인사무청 쌍홍사업처처장 위도, 주퇴역군인사무국 부국장 주송자, 부시장이며 시공안국 국장인 왕기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야외 군수품 공급 보장 훈련 수요와 밀접히 결부해 진행됐습니다. 훈련 현장에서 야전취사조는 신속하게 야전취사조리대를 만들고 숙련된 솜씨로 야전취사장비를 조작했으며 남새 다듬기, 썰기, 조리, 식사 배분 각 절차마다 끊김이 없이 연결시켰는데 전반 훈련 과정은 긴장 속에서 질서가 있었고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군수품 공급 대여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의 응급 보장, 협동 작전과 지속적인 공급 능력을 전면 단련해 부대 임무 수행의 후근 보장 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도서 기증 의식에서 시 퇴역군인 사무국은 시당위 선전부, 시 도서관과 연합해 주둔 부대의 우수 도서를 기증해 장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장식이 이래 주둔부대 장병들은 도나 발전대세에 융합돼 도나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뚜렷한 기여를 했습니다. 도나시도 시종 쌍공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사업을 전개했는데 이에 힘입어 전국 쌍공모범도시 7연승을 실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실전 훈련과 문화 온군을 상호 결부했는데 도나 쌍공사업을 계승해 나가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시대 군민 융합의 생동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계속 국방과 군대 건설을 지지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간주하고 군지 합작을 심화하며 온군 우속, 퇴역군인 봉사 보장 등 각항 사업을 참답게 잘해 부대 장병들의 근심 걱정을 힘껏 해결해주고 함께 숨쉬고 운명을 같이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군정 군민의 관계를 부단히 공고 발전시키며 실속 있는 조치로 군민 한마음 공동 발전의 새로운 편장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5월 21일 도나 씨는 2026년 대학 입시 및 초중고중 학업 수준 시험 안전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시장이며 시 학생모집위원회 주임인 한적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학 입시 개혁이 전면 추진되고 민족지구 대학 입시 개혁도 안정적으로 실체에 시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공평 미션을 지킴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각 부문과 단위는 위험 연구 판단과 전과정 관리 통제를 강화해 올 시험 사업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전반 고리 관리 통제를 견지해야 하는데 시험지 안전을 시험 사업의 특등 대사로 간주하고 시험지 비밀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중점 장소 감독 관리를 강화해 빈틈이 없고 우환이 없으며 관리 소홀이 없도록 함으로써 비밀 누설 사건

규범 관리를 엄격히 하며 듣기 평가 설비 검축을 규범화하고 듣기 평가 기술직 사업 기재를 참답게 시달해야 합니다. 응급 예안 체계를 완벽화해야 하는데 분급 분류해 예안을 완벽화하고 훈련을 전개하며 24시간 응급 당직과 영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전주기 봉사를 견제하고 종합 봉사 보장을 강화하며 특수 수험생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정밀하게 입시 지원 신청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전 각항시험 사업은 이미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때문에 각 부문과 단위는 정확한 정치 업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각항 결책과 포치를 실처에 시달해 사명을 다하고, 전력으로 시험 안전 방호망을 확실하게 구축해 평안시험 목표 실현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시교육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办公室, 시당위 비밀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국, 공안국 책임자들이 2026년 전시 대학 입시 및 초중고중 학업 수준 시험 안전사업 준비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료얀에 따르면 2026년 전시 대학 입시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데 1,854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참가하고 시험장은 실험중학교에 설치하게 됩니다. 고중입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데 2,717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초중 2학년 생물지리학과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9일 오후에 진행되며 2,724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참가하고 시험 장소는 실험중학교와 제1중학교에 설치하게 됩니다. 고중 학업 수준 시험은 7월 5일에 한번 진행되고 12월에 한번 진행됩니다. 이날도 전시 대학 입시 및 초중고중 학업 수준 시험 성실 신용 시험 교육 사업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의 결혼등기 업무 장소가 도나백화청사 4층으로 이전됐는데 마침 5.20 결혼등기 업무 고봉기를 맞이해 신혼부부들이 온기 있고 편리하며 잊지 못할 결혼등기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봉사를 제공하고 신혼부부의 낭만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시민정국은 업무 장소 이전, 장식 승급, 공능 최적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원래 업무 장소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알심들여 계획하고 개조한 결과 봉사 환경, 봉사 공능, 봉사질의 전면적인 승급을 실현했고 시민들을 위해 더욱 훌륭하고 더욱 온기 있는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20일 당일 수많은 신혼부부들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품고 고운 옷차림에 꽃을 손에 들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결혼 등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등기 대청은 널찍하고 깨끗하며 과학적으로 구역을 획분했는데 아름답게 꾸며진 대청은 신혼부부들에게 충만된 의식감을 더해줘 현장 곳곳에는 달콤하고 따뜻하며 행복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혼인등기처의 승급과 5.20 낭만 열조에 힘입어 도나 당지의 달콤 경제도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혼인등기처의 주변에는 드레스 예복, 결혼식 촬영, 혼례용품 판매 등 일괄식 결혼식 부대 봉사 업종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무료 혼전 의학 검사 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혼인 등기와 우생우육 건강 봉사를 요기적으로 결부해 낭만 촬영, 결혼 준비로부터 건강 보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혼인, 연애 봉사 고리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혼인, 연애 관련 업종의 성수기를 이끌게 됩니다.

5월 20일은 제27번째 세계 계량일인데 올 활동 주제는 계량으로 신뢰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입니다. 세계 계량일을 맞이해 시 시장 감독 관리국은 선전 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계량 지식을 보급하고 군중들의 소비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시시장 감독관리국과 조시장 감독관리국 계량처 사업 일꾼들은 도매시장에 가서 계량 과학보급 선전을 전개했는데 과학보급 선전, 선전자료 발급 등 방식을 통해 오가는 군중들에게 계량 법률 법규, 민생 계량 지식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군중들의 계량에 관한 각종 권익 수호 문제를 인내심 있게 해답해줬으며 성실신용 경영 리념을 적극 선전하고 경영자들이 자각적으로 계량 성실신용을 지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또 도매시장 내 특산품 대청에서 전자저울 전문 계량

검사를 전개하면서 업주들이 전자저울 사용 시 정확하게 계량하는지 일일이 검사하고 현장에서 계량기구를 검사해 불량 부족, 계량 눈속임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시장의 계량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共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骨健身强，唱不护航，幸福敦化。华康石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则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 1535472256 1305472255 6 1301 2217